0: 수.
1: 인간지 바시 피이 대비 테스트 수게 드세네 사왑들.
0: 예발신 Türkiye su vermek mi? Emir verseler hemen onu boğar.